하루 수는 watching girl.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매 시간도 결국엔 장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밖에만